0: I don't care. 난 상관없어.
1: 너가 뭐라 하든, 너가 뭐라 하든,
0: 너가 뭐 뭐라고 하든,
1: 난 내가 할 거 해.
0: 난 그냥 할 거야.
1: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.
0: 내가 하고자 하는 거.
1: 난 계속 할 거야.
0: 그냥 할 거야. 내가 하고 싶으니까. 그냥 계속 할 거야. 계속 할 거야.

나를 밝혀주는 꿈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도